이루이펜 폭니크랏 가파주폰 자임메카 파추나방 카총와에 알룬지르 해요. 비닐라방 상랭랑펜리 아둔털은지 강와이폰나방케 로비나 크로피라펜 지텐 테랑펜 길룬폰 알룬알람테 니 칼리아 조이네 당대아르직스나 라방 솔던지르

이루이펜 폭리크럭 카파르 폰 자이메크 카파투나 방 카총와 할런지르 방송 딩롱펜 피니니리 에론 롱피 나니토마판 닐리카르 카투나런지르 하이후 앙딩롱펜 아둔털런지르 나가파르 폰지라케 프레싱 티솔라펜케 로비나 크루피펜 킬론폰 알루나람테 바두펜 아웨

이루이반 폭리클럿 가파르주폰 자임메 가파추나방 가청과의 알룬지라요. 비닐라방 성랭랑펜 아두시 알룬지라판일이 가청과의 번나방께 존티몽펜 기룬펀 알룬알람테 토르논 당대비니 닐이 가청과의 번 알룬지라형 앙댕랑펜 아두시 알룬지라 아주시나

0: 데
1: 무스리 런저이브 스마다리 아래 토레나 즈가메 디마르심 르자르자 사베코 브리티오즌 크나숭니 지오스 디마르니 메타이 메타니 기비시 레자등 클르클르 바르네 바라 앙쿠 그즌 헤이 베 메타니 기르징징 쿠 마프르메네 기등 페이징 크나숭니